0: 감사합니다.
1: 센사서인 그날 퀸백과 파울라 페르난데스 When you kiss me When you kiss me 그치 기라과 샤니아 20 Vela, nindi meni tia machi semeni, kuti tingila ko pangpangona, ko marikano, pagatpa, sinchitus meni sa kushikwa, tukwanchi nyanja.